0: 오케이. 해 어떻게 봐.
1: 따라가지라. 아, 대마코에. 에, 기억하러. 메타이 투우타 테리티. 아우!
2: 아, 나이 똑구라 이딴 똑구야, 아쿠에. 메타이.